어제와 같은 시간이 내 방 흐르고 있어 며칠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재문입니다. 그럼 갑자기 하지. 뭐, 갑자기 안 하고, 똑똑! 이러고 합니까, 덩어리님? 자, 일어났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다녀가 주시면 사연의 멘트 모두 하고요. 신청곡만 올리시면 신청곡만 그냥 전해드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 내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목 아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갑자기 해서 놀라셨어요? 네. 아침이라 비염도 있고 그래서, 네, 좀 이렇습니다, 목소리가.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너무나 슬픈 아픔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별이 유난히 많았던 그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잡고 싶었는데 붙잡으면 더 아플까 봐서. 그는 웃고 있었고 저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별이 다 지고 나서야 그는

앞서 전해드린 세 곡은 신청곡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요새 그 난리예요. 로린디엘이 그 복면가왕에 나와서 난리인데, 이게 AI래요. 사람도 AI로 만든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네. 로린디엘은, 트롯, 뭐, 국악, 뭐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AI가 별걸 다 하죠.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지훈의 오발라디오에서 부른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것뿐만 아니라 오발라디오에서 부른 곡들이 대부분 안 나와서 제가, 네, 너무 듣고 싶어서. 네, 오늘 주말이라 한번 전해드려 봤고요. 뱁지라는 가수가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데, 네, 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노래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신청곡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우리 꾸미남님께서 신청곡을 적고 있는 중이라서 로미님의 신청곡 먼저 전해요. 남규리의 고백하는 거 맞아.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장난의 아마도 사랑이겠죠. 신청해 주셔서 준비했고요. 오늘 주말이라 더 많이 적어주셔도 모두 준비해드려요. 일단 우리 루미구구님의 신청곡 전해드립니다.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누나. 오늘부터 4일까지 화요일 5월 쿠팡 마감입니다. 4일까지? 오늘이 23일인데? 그래요. 앞으로 4일이라는 건가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화요일까지? 인가? 화요일 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힘들겠어요. 왜 마감일 계속 비가 오죠, 우리? 수빈, 우리 수빈. 아, 비가 자꾸 와서 큰일이네요. 우리, 저기, 뭐야, 선수님도 그렇고, 배달하고 운전하시는 분들 비 오면 정말 힘든데, 우리 국수님도 그렇고. 아, 비가 자꾸 와서 정말 큰일입니다. 저는 비 오는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비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농사 짓는 분들은 비가 안 오면 또 안 되잖아요. 아, 자, 비를 이렇게 나눠서 올게. 아, 진짜 원망스럽네요. 목표 금액 달성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안전운전 하세요. 아셨죠? 신청하신 거 보람이요 뜨거운 태양 아래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21학번의 타임머신 마리탱의 가장 예쁜 별을 너에게 미우의 종로에서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같이 잘 들을게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필사마님 다녀오셨어요. 신청하고 청소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대화방에서 떠드는 거 보니까 청소 다 했어요? 이후에 안아줘야 될 것 같아서 애고비에 사랑했던 너를 떠나보내고 김재환의 안녕하세요까지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전해드려요. 제가 지금 태블릿에 슈가맨을 틀어놓고 있는데 본 지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다시 보는 프로 중에서는 정글의 법칙, 슈가맨 예능은 그렇고요.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 요것도 간혹 봅니다. 그리고 미드는 수삼을 되게 좋아해서 본 것도 보고 합니다. 네, 한국 드라마는 또 거기서 거기라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영 나오면 다 봅니다. 네, 어쨌든 준비해 전해드리면서 뭘 좀 더 전해드려 볼까. 뭐 어차피 노래는 다 걸려있지만 슈가맨 노래가 너무 좋은 게 많아서 슈가맨 노래를 조금 더 걸어볼까요? 슈가맨 노래가 지금 제가 바로 진영의 그 하얀 겨울 2편을 보고 있거든요. 1편 그리고 그 에이핑크 저 봄이하고 또 누구니? 누구지? 네, 어쨌든 둘이 남주 나왔던 이전니. 네, 요걸 보고 있는데 네, 요거 노래랑 좋아해 그런가 봐요. 그리고 크러쉬 로꼬의 아마도 그건. 어쨌든 슈가맨 노래 좀 조금 더 들을게요. 신청곡이 여기가 끝이죠. 지금 올라올 때까지 조금 전해드릴게요.

멘트 안 하면 진짜 조용한 방이네요.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 점심 시간입니다. 밥 챙겨가면서 음악 들어주세요.

손 붙잡고 다시 눈을 맞추고파. 나 처음 태어나 알게 된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레벨업 했어요.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카라의 맘마미아 피에스타 피에스타 피에스타예요. 스피카의 곡과 부부걸 그리고 트러블메이커의 곡까지 신청해 주셨고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이제 레벨업 합니다. 40일 근데 50레벨 언제 찍지?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하셨어요. 그렇죠. 50레벨 언제 찍죠? 그냥 시간아 세워라 그러면서 즐겨야 해요. 진짜 점점 오래 걸려요. 그 장미만 사지지 마시고 그 젤리 이벤트 할 때 젤리랑 섞어 사서 같이 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잘 올라요. 아셨죠? 네,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해 드릴게요.

Yeah. Show me a picture of the girl you drink with.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 전보다 더 많은 노래를 요즘 들어 너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0: 아끼던 거 두고 가는 셈. 덜컹이는 창문 밖 돌아보게 돼.
1: 새로운 꿈 위한 새로운 집. 잠시 외로운 뿐인 여기 낯선 집.
0: 낯선 방 괜찮아 잘 될 거니까. 짜장면부터 먹어요 숨 돌리시.

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

0: 반했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가 없었어. 네가 사람들과 얘기하는 모습,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 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뻐서 자신이 없었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사귀는 순간 내내 불안했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1: 조금은 어린 나이에 나를 만나 어쩜 답답하고 해보지 못한 것도 많아. 행여 그게 이유가 돼서 떠나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하게 해줬고 너의 말도 안 되는 주장 다 들어줬고 그러다 보니 너만의 세계는 점점 커져갔어. 어느새

나에게 두 번의 전화를 걸어서는 어떻게 지내냐며 왜 전화를 안 하냐며 아무 일 없는 듯이 내게 말을 했지. 난 적어도 미안하단 말이나 아니면 그런 목소리라도 내거나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역시 넌 그대로였어.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